0: 어이!
1: 아이야.
2: 끼가 더 멋있다고.
0: 순대? 아, 맞나?
3: 니미 사리 함살라 이름을 왔으나 기 반자야.
0: 아켄?
3: 아켄?
0: 사리 켄에?
3: 누마 켄와루.
0: 누마 켄와루.
3: 순아, 소, 에러, 땀이 멜로 바나나.
0: 아킨 사리 누마 켄와루.
3: 뜻은 이렇게, 아니, 그때 필마켄 땀이 멜로디에서
0: 필마켄. 어, 필마켄 사리. 아킨 사리 켄에 누마 켄와루. When you're around, baby, I'm like, say, 와루.